자꾸 이 팀은야 자꾸 폐요 배허 자꾸 이 배매가로 이 하면 아마가 정말 이 몸이 네 정말냐 아니 자에나 흡파티에 시 마무슈 티코 차 좌시 티히 좌도 티히 좌마냐 아이히스 파냐 비비에 가도 일라 소매야도 뭐 제까해 에테베 라 소파냐 티니 티니 마제 아셰 마제 베니 레 피화치 티니 캬도 에라 소마냐 티니 조냐 아레베흐 나나 에라 소마라 마예자 베 에테베 아마냐 타캬마도 응어 피경오 베니가 아 소야 차츠치 이바바 마마 차츠치 월루티 코아 그것이 아마노 바노 마캬관 요 응어 나 초파트 많이 한거 살로트 맞다 잡도 맞다 제대로 제변이 자 숫자 먹고 이 같은 거 먹어 오 태고부로 알 뭐. 아티시 이 자 숫자 먹 비추미 쓰고 그 제 같은 거 에자 나 초파냐 과 티네레 츠츠레 등장나 림뱅코 에제면이 좋아 이제 시에 변이 이제 티스 맞으러 이제 다고 그 로콤비 그 자츠 이티와다로 wan ya ti to kho da yo wa ben yin ya da yi mi chim tsu gu ta ni a ti tan ja dan la yang wan yo an ban ma wo hia be ho ma n te ma a so ra yi la tsu fa ma ja su ja ma yi mi chim tsu gu ma a te ti bi zu do ni a i ki du yi ja he zo i ka tu wa ki du yi ja yu du tsu ta yi mi chim tsu pi yi ni a la tsu ma mi chim tsu pi yi ni ti ni ta ge ti kya he 这就妈妈和阿姐参加到那边，都欢迎你要不要去培训呢？这里，阿里小个兵啊，说小姑子，我们说，不要你们听哼听啊，啊，说那怎么快给他来个一卡托嘛？你这没有老师发我那苦主意呢，你不去没吃，一个逼给你教去，哎，这没以后嘛，听你的了，是不是？阿罗脸嘛，我就可苗不了哟，我老弟个，这妈妈也别呢，俺老弟那皮包皮到我面店了嘛，因为水，昨天面给他嘛，因为水，啊，这边那我就在小边啊，说那把头抓了过，那把头我你等你喝，喝呗，你等我喝完了，厨房那面，那你，一卡多块钱我给我说，你这边我要把要嘛，他都说嘛，要说话去了，错。哦，阿面喏，阿我姐哈，这边路我就不么好好一说哎，我那把头你大姐说把头小哇，阿老见面这妈妈啦，那啥子这妈妈我，白天没去做，露天我把那么些尿了我，大家多么大，什么一抓嘛一抓，为了说我能拿下，啊，搞得困难些呢，啊，这边我这个好呢，这边个机会。伊么对我最苗是做，最苗做这片把火了呢。阿罗最苗么，阿做个了个眼睛不做呢，要不然么这个阿拉没苦力，阿拉没苦力呢。那伊拉做法个自动做法没苦力么做，挺多做力个人阿么呢？哎，发力呗。哎，这样嘛，力一等于个去没变一，这一把把么么行？阿罗个个股啊，没个跌不了个。我跟我面个对面的也不行，俺面那是火辣，是一辣不？那面也不怕我这配个条毛毛，完了。俺说我啊，我那面和嘛一桌听一听也必须去见，我嘛你我配个条桌，明白了？俺这面也嘛这嘛也蛮些很简嘛，做做我和我姐洗一个，人家咋有做？哎，也嘛妈妈听不懂啊。我明白嘛，这个做的么子更厉害嘛，学的怎么样的？啊，学的怎么样的冷啊？我就口袋里面的冷，哎，这边就等于，这个做一毛毛一毛毛子明年也学的怎样啊？也夸个好玩啊！说你个明年怎么样？还学的学我明年上那的厉害啊？比前面做的那的更嘛厉害，你想呢？阿拉离开离俺们都别让俺太急了，是吧？这妈，这等俺爷做我就背了去，哈哈哈哈哈！你说，我就背了去，别呀。
啥毕竟呀，也明白些，人家当那个听妈咪去咋家人啊，一来出发学在莫里咋家人，听你听你也批里去，我来学嘛，一咋别人啊，还这边狠狠人妈咪咋最多的一家人啊，啊没有，因妈妈也还在那收了我讲，啊没有，那听不到我很哪个呀，不懂。那假设讲嘛，还没过六到了，因为我这里边，你听没有嘛？啊，这是我话，别人哎，我吃了就得了嘛啦，做好做嘛对你了，做不去这口子啊，没有个能留，这口子啊，没有个留，而且咱那有的比上我说过了，这都说中缺什么，说那个慌啊，好卖。现在对你了，做我做主角了，阿罗个大花个头发，那卡子个面掉了啊！哎，这个一妈咪啊，哎，这两个，这么样子，我陪你，子我买他妈呗！哎，这么样，武汉里说这么样子，一批刀被你一批杀他妈呗！你他杀他，你我一批刀了，呗嘛？啊，你特别别么样？啊，我一个刀了呗，你看我拿他没有头做做了。没跑，我呀，你这一个缺了没人教我到外头那波女在一个头，哎，怎么呢？那个拍卖，那个买卖哎，怎么一个到外边一个买卖？哎，这边没意思，那么明呀，怎么呢？我操我哎！